0: 아버리
1: 아버리
0: 아버리
1: 아버리
0: 아버리
1: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
2: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
0: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아버리 血也高，妹子妹子妹子妹子，俺来了啊，妹呀妹！
2: 金子，你带到身上做什么呀？
0: 金子带在身上啊，我更放心。回去吧。